0: 다시마 바하 아누투나이 다시마 하타 라칸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빌라브 파스프르 에카이
2: 빌라브 오브웨테 기나 아비
3: 로타라이에 페르리카르나 NLB 메가 파워 테벤타 메가 수프리 타이크다 아마터와 루피알 코티에카 파워 수프리 타이크 사하 그랜드 수프리 타이크다 수프리 모터 로티아 NLB 메가 파워 오바 아담마 밀디 강